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쓰는 와중별 내 운 좋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